하이나좀 하이아시 잉이 톰미 아마송 후망샤우바 로쿠바다 파할리 하이징 파르바기 하이나좀 마히 탁라가 농상 깍라이 파할리

아토파 망알기 더럼다 따비레 가람나 티네저싱부 마사 강도카다게 하이바 히람 아시다 림스키 디파트먼트 오브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다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오이나 레이비리비 Dr. Wahingbum Rebecca Debiga Unadunawari Sabaki Ahan Basaru Unadunawari Sabiki Nakpigani Unadunawari Sabiki Ba Huining Sumbum Deb Data Thaurmasibu Putokba Rai Chanda Chingtham Akas Banimphal Hausikpungpam Sidamuk Lantok Chari Naharolgi Konjil

나하롤 기 건질 따비리. 마칼 마텔 기 터럼 까야 산독도나 타한 자리바시 아가즈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하우지 아유 기풍 니판 마카이 타리 실롱 되기 릴레다 아왕농포 기파우 따비라시.

0: 민나가 골목옥살래? 가다이 너무 빠이 그랬다오시나? 가도움 농자 그렇게 떠오시고 에, 아다 부크리마 빵일래고 원시대 판미시오이다래 이씨 감동이 시디야 온 통로와 클레이랑 그러바 누파하니미 미나 세일 크라 하삐 기베대 까비 흑장 기득고 호 꼴롬도 아무것도 다독비 구호 하우지기 쨍자라 라이트리에 두칸기 센소시나 깜다우시 하리바노 아나나 또마세 이돈 파이람 바다기네 아룸라 혹다리에미야 다리 브로노 파낭고
1: 칼리에이나 분시기 따우리와 칼날레실다 룩리 북능네 이롤농 가야하다 마빠나 키드라바 가비야마기 깔파나 아두가 끄실라이트바 두칸 센소트금바 앙이 돈 파이바금바 누피 앙앙나 꼬신젠드나 호나가다바 히람시부 가리기 와카톰 톡보노 아이곰바
0: 세세세세세세 앙앙이 기다마 민기세 세 촛바라 랑바라 파마시다 염탈로 비소다 짤로 아 나한기네 몰롬 로버기 에파샤도 스피디바니 헤마 헤마 먹가이라 먹갈라 쇼키 비야로 이놈은 또 나막도 나탄달라가 가비정 비야브로 아 사보가이노 아 사보가이노 하우지 통나나 바싱사라 솔레이트바니 쨍사라 라이트바니
1: 가리노 가름노 가도움다이노
0: 하우지 카우지끼 윤반 바기 와샴 뜻하나시 하이바니 누파는 뭐
1: 하기 희파기다기 파자나 파락다 알아볼래 이박네 거기 이차오기 이깡기 하이랑기 레랑기 말랑기 타벌기
0: 나 띠아인 하이바지 앙앙 이돈 파리 닥시 감독 사이비노 감독 사이비노 시들라오나 보나 까나로 라오 허글 허글 허글로 윤놈 자실라오 자실라오 자실라오
1: 담바 까이나 세 루파 루파 아니 홈다가 따라 이브라 낭보
0: ไกลวานิฮุมนาคังเนวานิคังนี่ไกลนะกะซาอัมตังงารังเดชุมทักนึงไปวานะอิซาทานิงะไกงวนดะมุไฮดิบะนังดิเอกิปะเลมชักปีนี่ไกโนอังงาอภัยมานวาดุกะงางะกะนุตานิงดิตานิงดิเรอะเสียงมะนี่ทําบะปะเลมมวยโรนังนะไอบุนะนะซาปาคังสารีนี่คัลโลยังสินมิโรไอยาวาดะปาคุดิงอะฮะฮะฮายโอบาโลเฮรากะดุกิวานิดาไกดาดุนึงชิตะบะไกดาดุอะมะเลยระซะละไกบัว
1: มองดูวานิฮึฮุดเพ็ดตองนกุมสิโกตองนกุมสิเซเซเซเซเซงตะตาโกเซฮายังกะบีซะเมลันดะปากะดะบะอีกิเซเรนุปานังบัวดุกิเซรุอิซาสิงสิซาราเฮนดะนะบะกอคาราทัมโบระตาลุสิดานุปีนังบัวเซเรงเซฮานังตะตาโคกะดอกเกนุปานังบัวเซเรงดะยุมปานบะยาโรยดานุปีนังบัวกะบีโยยบะเซอะไรบะนะเตยวานิุปานังบัวเซลทอกวะทะบักตอวานิเนไฮคิบะไดเนไฮนุปีนังบัวกะบีโยยบะเซปะซาซุพังงีมิงเซซุพังเยวานินุปานังบัวไอมะดุกะยะทะซะเตไอกะยะทะซะเตบะทะซะดะระกะยังโอดะนะกะ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ꯃꯩꯇꯩ ꯃꯌꯦꯛꯇ ꯏꯕꯅꯤ ꯑꯩꯈꯣꯏꯒꯤ ꯂꯩꯔꯥꯡꯗ
0: 다자바니다.
1: 아이 산티 파미. 아이 산티 파미. 머롤 톡더비 누피 아마가 레미나바도 아이 따생 내 카울랑에.
0: 아도 왜 그래 이짝 크라이브로. 짝 크라이브.
1: 짝 크로. 짝 크로 해 뜨이 나뜨기. 타우자라 히타바 크리티쿰 판비레 노이게 낙시다.
0: 통가롬다. 응. 짱예도 또. 워럭가빔 추짱예. 워럭가빔 추.
1: 가자 봐. 가비 가나랭아 봐.
0: 오 가나오이루니 워럭가비 타벌니데나 타벌.
1: 마니니 담모 타벌. 에이 헤이 헤이 누피 머로이바 미라이. 에이 슈파 슈타노. 제 조멘토 담바 능나 톡바 사마땅 카실 오사셋 아이 카라톰 할로 카라톰 할로 오고
0: 오 짜지니 레이트 이 짜지니 레이트 ꯍꯥꯞꯅꯅꯕ ꯒ꯭ꯂꯥꯁꯇꯣ ꯑꯗꯨꯅ ꯍꯦꯟꯅ ꯂꯨꯈ꯭ꯔꯦ ꯑꯃꯨꯛ
1: ꯒ꯭ꯂꯥꯁꯀꯤ ꯋꯥꯕꯨ
0: ꯍꯣ ꯒ꯭ꯂꯥꯁꯇꯣ ꯂꯩꯇ꯭ꯔꯗꯤ ꯆꯥꯏꯁꯦꯜꯗ ꯈꯨꯖꯥꯏꯗꯤ ꯆꯥ ꯍꯥꯞꯄ ꯌꯥꯕ꯭ꯔꯣ ꯍꯥ ꯆꯥ ꯍꯥꯞꯄ ꯌꯥꯒꯗ꯭ꯔꯣ ꯑꯩꯅꯦ ꯑꯩ ꯃꯅꯤꯡꯊꯣꯡ ꯐꯥꯎꯔꯒ ꯆꯠꯂꯦꯀꯣ ꯅꯪꯅ ꯊꯣꯛꯄ ꯇꯧꯔꯣ ꯑꯩ ꯆꯠꯂꯦ ꯏꯇꯥꯏ
1: ꯑꯣꯟꯊꯣꯛꯄ ꯅꯨꯄꯤ ꯑꯃꯒ ꯍꯦꯛ ꯊꯦꯡꯅꯔꯣꯏꯗ ꯄꯨꯟꯁꯤꯁꯤꯗ
2: ꯅꯈꯣꯏ ꯇꯈꯦꯜꯂꯤꯁꯤ ꯁꯥꯜꯂꯦꯅꯦ ꯈꯣꯏꯃꯣ
1: ꯍꯦꯛꯇ ꯂꯦꯡꯁꯤꯟꯕꯤꯔꯣ ꯇꯥꯃꯣ ꯊꯥꯕꯜ ꯃꯥꯏꯀꯩ ꯑꯁꯣꯝꯒꯤꯗꯤ ꯆꯥꯎꯊꯣꯛꯆꯅꯤꯡꯉꯥꯏ ꯑꯣꯏꯔꯕ ꯀꯕꯤ
2: ꯆꯥꯎꯊꯣꯛꯆꯅꯤꯡꯉꯥꯏ ꯑꯣꯏꯔꯕ ꯃꯉꯥ ꯂꯩꯔꯕ ꯀꯕꯤ ꯑꯁꯨꯝꯅ ꯀꯧꯕꯗꯤ ꯀꯔꯤ ꯀꯥꯏ
1: ꯀꯣꯛꯐꯝ ꯁꯨꯊꯣꯛꯏꯕꯅꯤꯅꯦ ꯃꯉꯥ ꯂꯩꯔꯕ ꯀꯕꯤ ꯇꯥꯃꯣ ꯊꯥꯕꯜꯗꯤ ꯀꯕꯤꯂꯛꯇ ꯑꯁꯦꯡꯕꯃꯛꯁꯨ ꯊꯥꯕꯜꯅꯤꯗꯅ ꯇꯤꯌꯥ ꯅꯤꯜꯂꯤꯕ
2: ꯑꯩꯒꯤ ꯏꯉꯥꯟꯗꯣ
1: ꯇꯥꯃꯣꯒꯤ ꯑꯃ꯭ꯔꯤꯠꯇꯒꯤ ꯃꯁꯛ ꯑꯣꯏꯔꯕ ꯄꯔꯦꯡꯁꯤꯡꯗꯨ ꯇꯥꯕꯗ ꯀꯕꯤ ꯁꯥꯕ ꯃꯥꯂꯪꯕꯗꯨ ꯀꯜꯂꯛꯄꯅ ꯉꯥꯎꯈꯤ ꯇꯥꯃꯣꯒꯤ ꯁꯣꯔ ꯁꯛꯇꯤꯕꯨ ꯉꯛꯄꯅ ꯈꯝ ꯊꯦꯡꯅꯈꯤ
2: ꯍꯥꯏꯊꯔꯣ ꯑꯋꯥ ꯅꯨꯡꯉꯥꯏꯅ ꯊꯜꯂꯕ ꯅꯍꯥꯎꯔꯕ ꯈꯣꯔꯖꯩ ꯍꯥꯏꯊꯔꯣ
1: ꯊꯥꯕꯜ ꯍꯥꯏꯕ ꯃꯤꯡꯁꯤ ꯍꯦꯛ ꯄꯥꯊꯣꯔꯛꯄꯗ ꯚꯥꯕꯣꯛꯅ ꯈꯨꯕꯥꯛ ꯄ꯭ꯔꯣꯛ ꯄ꯭ꯔꯣꯛ ꯍꯨꯏꯁꯦꯜꯅ ꯍꯨꯏꯁ ꯍꯨꯏꯁ
2: ꯂꯣꯏꯕ ꯅꯥꯏꯗꯦ ꯈꯨꯕꯥꯛꯀꯤ ꯈꯣꯟꯊꯥꯡ ꯍꯨꯏꯁꯦꯟ ꯃꯔꯛꯇ
1: ꯇꯥꯃꯣꯒꯤ ꯃꯤꯡꯂꯦꯟꯅ ꯃꯊꯨꯝ ꯃꯔꯥꯡ ꯍꯧꯍꯜꯂꯤ ꯃꯒꯨꯟ ꯂꯩꯔꯕ ꯁꯥꯍꯤꯇ꯭ꯌꯒꯤ ꯁꯚꯥ
2: ꯋꯥ ꯃꯈꯥ ꯇꯥꯔꯣ
1: ꯑꯗꯩꯗꯤ ꯄꯥꯊꯣꯔꯛꯂꯦ ꯇꯞꯅ ꯇꯞꯅ ꯇꯥꯃꯣꯒꯤ ꯑꯣꯃꯣꯔ ꯀꯕꯤꯇꯥ
2: ꯑꯩꯒꯤꯗꯣ ꯀꯕꯤꯇꯥ ꯃꯥꯡꯕ ꯅꯥꯏꯗ꯭ꯔꯕ ꯃꯈꯥ ꯇꯥꯔꯣ
1: ꯅꯍꯥꯟꯒꯤꯗꯨꯕꯨ ꯇꯥꯃꯣ
2: ꯄꯤꯅꯤꯡꯉꯤꯗ ꯁꯠ ꯁꯠ ꯌꯥꯎꯗꯅꯗꯤ ꯀꯔꯝ ꯂꯥꯟꯊꯣꯛꯅꯤꯡꯉꯤ ꯁꯦ ꯁꯦ ꯂꯩꯇꯅꯗꯤ ꯀꯔꯝ
1: ꯋꯥ ꯀꯌꯥꯗ ꯋꯥꯡꯈ꯭ꯔꯕ ꯀꯜꯄꯅ
2: ꯃꯝꯍꯟꯒꯅꯨ ꯃꯥꯊꯥ ꯋꯥꯍꯟꯒꯅꯨ ꯋꯥꯈꯜ ꯄꯦꯂꯟꯁꯤꯗ ꯄꯨꯛꯅꯤꯡ ꯍꯣꯠꯅꯈꯤꯁꯤ ꯍꯌꯦꯡ ꯃꯌꯦꯡꯈꯤꯁꯤ ꯃꯣꯃꯣꯟ
1: ꯋꯥ ꯑꯉꯛꯄ ꯀꯕꯤꯇꯥꯒꯤ ꯒꯨꯟꯅꯤ
2: ꯁꯦꯡꯂꯕꯅꯤ ꯃꯗꯨꯗꯤ ꯀꯕꯤꯅꯤ ꯑꯩꯗꯤ ꯑꯊꯣꯏꯕ ꯀꯕꯤ ꯑꯩꯒꯤ ꯄꯨꯛꯅꯤꯡ ꯂꯩꯀꯣꯟꯗ ꯁꯥꯜꯂꯤꯗꯣ ꯋꯥꯈꯟꯒꯤ ꯂꯩꯔꯥꯡ ꯂꯤꯁꯤꯡ ꯂꯥꯏꯅ ꯊꯣꯛꯏꯅꯤ ꯄꯔꯦꯡ ꯄꯔꯦꯡ ꯐꯖꯕ
1: ꯇꯥꯃꯣꯗꯅ ꯀꯌꯥꯗ ꯂꯥꯏꯅ ꯊꯣꯛꯈ꯭ꯔꯕ ꯑꯩꯉꯣꯟꯗꯅ ꯀꯌꯥꯗ ꯂꯨꯅ ꯊꯣꯛꯈ꯭ꯔꯕ
2: ꯑꯩꯒꯨꯝꯕ ꯇꯣꯝꯊꯤꯟ ꯈꯔ ꯅꯪꯒꯨꯝꯕ ꯍꯟꯊꯕ ꯀꯣꯡꯒꯥꯏ ꯃꯈꯟ ꯃꯊꯦꯟꯅꯤꯗꯅ ꯖꯒꯠ
1: ꯇꯥꯃꯣ ꯑꯩꯒꯤꯁꯤ ꯌꯥꯒꯗ꯭ꯔꯥꯏꯅ ꯑꯝꯇ ꯌꯦꯡꯕꯤꯌꯨ ꯑꯩꯁꯨ ꯍꯌꯦꯡꯒꯤ ꯁꯝꯃꯦꯂꯟꯁꯦ ꯌꯥꯎꯒꯦꯅ ꯈꯟꯖꯔꯤ ꯑꯝꯇ ꯄꯥꯖꯔꯛꯀꯦ ꯇꯥꯃꯣ
2: ꯁꯥꯟꯇꯤ ꯒ꯭ꯌꯥꯟ ꯇꯥꯅ ꯌꯦꯡꯉꯁꯤ ꯈꯣꯏꯃꯨ ꯅꯨꯡꯁꯥꯁꯤ ꯁꯥꯕꯅ ꯈꯧꯒꯪꯅꯔꯦ ꯁꯔꯝ ꯍꯩ ꯃꯍꯤꯒꯨꯝꯕ ꯃꯇꯝ ꯍꯥꯟꯅ ꯐꯪꯁꯤꯔꯁꯦꯕ ꯊꯝꯕꯥꯜꯕꯨ ꯀꯗꯥꯏ ꯆꯠꯈꯤꯒꯅꯤ ꯉꯁꯤ
1: ꯊꯝꯕꯥꯜ ꯋꯥꯍꯪ ꯍꯪꯂꯤ ꯈꯣꯏꯔꯥꯡ ꯈꯣꯏꯁꯥꯎꯅꯔꯤ ꯇꯥꯃꯣ
2: ꯅꯈꯨꯃꯛꯅ ꯁꯦꯝꯃꯣꯗꯅ ꯑꯗꯣ ꯃꯁꯤꯒꯤ ꯈꯜꯂꯨꯔꯗꯤ ꯅꯇꯩ ꯃꯊꯔꯣꯔꯦ ꯈꯪꯈꯗ ꯍꯜꯂꯠ ꯅꯣꯡꯃꯇ ꯅꯥꯏꯗꯦ ꯍꯥꯏꯅꯕ ꯍꯥꯏꯗꯨꯃ ꯑꯃꯨꯛꯇ ꯊꯦꯡꯅꯗ꯭ꯔꯤꯅꯤꯉꯥꯏ ꯁꯪꯗꯥꯅꯕ
1: ꯁꯗꯨꯒꯤ ꯈꯜꯂꯨꯔꯗꯤ ꯅꯅꯥꯎꯗꯤ ꯀꯣꯛꯇ ꯈꯨꯠ ꯍꯥꯞꯄ ꯍꯥꯏꯗꯨ ꯌꯧꯔꯦ ꯇꯥꯃꯣ ꯑꯣ ꯈꯣꯡꯅ ꯀꯞꯅꯤꯡꯕꯗꯨ ꯀꯨꯏꯔꯦ
2: ꯑꯗꯨꯕꯨ
1: ꯅꯅꯥꯎ ꯀꯔꯤ ꯂꯩꯒꯦꯗꯣ ꯑꯝꯇ ꯌꯦꯡꯖꯔꯨꯒꯦ ꯇꯥꯃꯣ
2: ꯃꯪꯒꯣꯜ ꯂꯩꯌꯨ ꯅꯅꯤꯡꯇꯝꯅ ꯏꯅꯤꯡ ꯊꯣꯡꯒꯠꯂꯣ ꯅꯧꯔꯤꯕ ꯈꯣꯔꯖꯩ ꯊꯣꯡꯒꯥꯂꯣꯝ ꯆꯪꯂꯤꯁꯤꯗꯤ ꯊꯔꯨꯅꯤꯅ
0: ꯑꯗ ꯂꯣꯟꯕꯗ ꯀꯥꯟꯅꯔꯣꯏꯌꯦ ꯂꯥꯛꯑꯣ ꯆꯠꯁꯤ ꯂꯥꯛꯑꯣ
2: ꯇꯧꯔꯤꯗꯣ ꯑꯩꯁꯤꯗ ꯃꯊꯥ ꯁꯥꯅꯕ ꯁꯣꯝꯅ ꯊꯣꯡꯒꯠꯂꯛꯄ ꯅꯨꯄꯤꯅꯤ ꯃꯁꯤ
0: ꯋꯥꯁꯦꯟ ꯊꯧꯕ ꯂꯥꯛꯄꯗꯣ ꯍꯧꯖꯤꯛꯁꯨꯅꯦ ꯑꯗꯨꯝ ꯉꯥꯏꯍꯧꯔꯤ ꯐꯔꯁꯨ ꯐꯖꯗꯅ ꯀꯗꯥꯏꯗ ꯐꯨꯡꯉꯨꯔꯤꯕ ꯂꯥꯏꯅꯣ ꯍꯧꯒꯠꯂꯣ ꯃꯤ
2: ꯁꯦ ꯈꯣꯏꯃꯨꯈꯣꯏꯒꯤ ꯊꯣꯡꯒꯥꯟꯗ ꯁꯠꯂꯝꯕ ꯇꯈꯦꯂꯩꯅꯦ ꯆꯪꯁꯤꯜꯂꯣꯏꯅꯥꯛꯇ ꯊꯦꯛꯀꯦꯁꯦ ꯊꯔꯣꯅꯒꯤ ꯅꯥꯕꯗ
0: ꯇꯈꯦꯂꯩꯅ ꯁꯣꯝꯅ ꯌꯥꯔꯣꯏꯁꯤ ꯊꯣꯛꯇꯣ ꯈꯤꯠ ꯇꯧꯔꯗꯨꯁꯤ
2: ꯇꯈꯦꯂꯩꯅ ꯁꯣꯝꯅ ꯅꯪꯁꯨ ꯃꯄꯛꯄꯅꯤꯗ ꯑꯗꯨꯉꯩ ꯅꯪꯅ
0: ꯑꯣ ꯃꯤꯅꯅꯦ ꯌꯨꯝꯒꯤ ꯖꯤꯡꯒ ꯐꯛꯄ ꯍꯧꯔꯕꯅꯦ ꯆꯠꯁꯦ ꯃꯤ ꯅꯪꯕꯣ ꯑꯩꯒꯤ ꯇꯨꯡꯁꯦ ꯑꯃꯨꯛꯇ ꯏꯔꯧꯁꯦ ꯁꯠ ꯁꯠ
2: ꯅꯪ ꯉꯝꯗꯨꯡ ꯑꯩ

0: 的呢，总理。哎，不一样的，你哪懂那个英语不？
1: 嗯，
0: 好你的爸爸，阿多啊，爸爸。
2: 还有呢？
0: 英语不？啊，隔壁村没来来不咯？
2: 嗯，哎，那啥吧，没不会给他把隔壁村没来你呢？哎，妈，我要你还不来呢？
0: 嗯，要你呢还不呢？
2: 哎，呸！
0: 还把托那把菜连皮个脑么一那不喝那不得呢？哈达么是隔离么的出的？
3: 啊，很疼我，很疼我一边嘛。啊，这咋来现在那石头小路呢？一出啊，你是个，现在弄哎那什么来托？
2: 他托嘞，能一拍了这还能去的？
3: 我爸爸说都忙哎。
2: 哟，
3: 隔壁我一边那不用办没养个的咯。蔡玲那呢？蔡玲不让我养，好那的。
2: 蔡玲，咱俩不得六孔当阿里吧？管多不离塞多，阿么都不妥了。
3: 离塞多那该叫多哩吧？
2: 那么样都得顶个呢嘿。
3: 嗯，干嘞哒。
2: 那么都等等拜了的，蔡玲不灵乌嘞的呐。
3: 哦，汉奴巴那那干嘞些，汉奴比阿英安的等你。
0: 隔壁生么亲戚，该打么罗也都不满的嘛。
2: 满不那的
3: 呢？到底谁赢呢？对对。那可以把把那我的眼睛面是乌了不咯？
2: 能。
3: 三年的面还得不？阿叔买道理的咯，记不记得呢？
2: 嗯，你生气啥呢？老头我们的孙大嘞。
0: 该你再弄的爸爸，阿妈我打动了密码嘛？
3: 该你弄坑
2: 的。
3: 妈妈弄把弄奥利斯给妈们的，看那几眼的孩儿个，你再，我还固定的你再。你再还是不？阿婆弄爱我的。
0: 阿西妈说动了空壳了。
2: 嗯，妈妈你嘛啥呢？能说空命呢？那啲菜量不是呢，一把好了，不得挨的被骂吐步，阿牛把你看里不能拿，可忙得把好那点。
0: 是个大的，不是不弄的爸爸，挨的骂的嘛，到处的农民们的罗了吧你爸爸，大不呀把菜量阿得一。
3: 哎嘛，通家弄的怎个意思呢？干哪干哪弄呢？
2: 干哪弄？
0: 大的他不个一直他罗个你那是的。
2: 嗯。
0: 啥事就骂的个比。
2: 哎，还用头上一瓦打那个，怕着突然阿个跟路过。
4: 그럼저리오자부
2: 자이자이자이밤무타벌
0: 핵들랭실로이지
3: 할마정오자부호이무나디낭부와바다젖키하여위니
0: 응호이무기와시또시이지밤치지이지
3: 할마낭부시대젖게내시부호이무다담들은이비마
4: 담오에담오에호이무도탐반티바까도마이게방가도모큰옥들어보니
2: 헤이호이무부하잉까비사밀은야오가들은에타벌
4: 야오니하리와자부
2: 에파이파이파이
4: 맘인데엄락소리피실락
2: 봐
3: 아두부마네이바두부이부고야라드라냐하이잉미는농나드라농나비로이드라이미야
4: 캉레마마시라이복양바하이두드따라
5: 아까비외바부숙루나카나리시아이디니짜나네행아이
0: 하이군다네이시야뉴피에이코이나칼리바와칼팡리바자이나마야암시이톡바따라디차이리잉기차이리잉앙다니네이시야
3: 아이바가주네야나하오에링에이다디차이리잉온톡네얌네이랑크라보니아이기차이리잉아마다나오키다나나코이바바시까비야도모이크라바니하우지파워미로나나비야드레다나시야
4: 이마이와펌시디
2: 아삽까비사메랄라마하우레이보나다따실루타벌
3: 하이구마다나타로낭주세령아마도티러우다나
0: 티러우지
5: 까리세령노다이마앙앙푸리동이하이버수우다이돈파이리하이슈캉다시키다루다나누피다당앙바라리요라가마타카이다수예룸요라가나리레유나까리토에하이다나칼람파이리노
2: 와칼람다누피기호시디타벌
4: 하완시키비용아합디엔키시워자고
3: 탐바
0: 이마
3: 낭주세령아마도티우다나
0: 아차이랭나까이다운나다게이마하우직부차이랭나까이다운나다게차이랭나몸뽀카한다방암브로차이랭나몰롬오이바야브로차이랭자르가힘바야브로지행나싹나땅이바까비나마랑하우리바빠이토키가다우리코이무수탐발라이기이까다기
2: 캉무다와레다다벌리보헤이루쿰들리세이레이버니네헤이샬루
4: 땡아샬레레와자부이랑은타르라
3: 아이마수채링온다
0: 티비오
3: 티도오케다헤이마코이마젠와와와와기와니채레호지키마니푸까비푸오레까비부보일러코일러마짜굼나오레사메란다까비밍토라우나바아힝아훔툼나다바야우나레마코이기채링따루바다사이타기마나까야수ngam na laikrak chang na kre kabi oi ru ba da gi lai ra ba yaung na resana lai bak manipur si da di ina chi pang ni ta ja de kabi kana se ko mi hai ba
0: wa wa wa wa wa
2: na khoi lang gano na khoi lang gano hang wot pi na bi ba gi saina phang la ba mi oi ba da phi set phi thung dra ba chang ni phi ni u kha wa kha da ya ta ri ba mi am chi da khoi ki de mak tum pham sa pham khang da khal li ba kabi sing bu lai ra ba ra ma ko khai ra ka ne 야닌다는 막고 가이라까니 막하이 아목소 항오 뽐날리면 잘랄비 레양승다 신타라까니 막호이기 삐라 항문의 사단 먹이 때에는 빨라붙색라승다 까비싱부 따치날리 가다 알아봐라 호이나 돈 삐락래 호이나 돈 삐락래 막호이기 이나 코이기 묵호이나 아루가 하이리네 오현비오 아코이기 볼로이나 나코이기 아멀 까비따 아멀 까비따
4: 오자 와르네 딱 아무도 못하네
2: 그리기 와르네 와대 금도우바 하이엔기 빠
4: 마코이기 반도 야나버 부르크레 오자
2: 바람
4: 하이엔기 털음도 소화해드려 오자 아이 모두기 뻑덤적에 성절했보네 아두다 마야옹기라 아가씨다이쇼
3: 하이엔디 에코이쇼 따발 악보라 칸드리에 따발
4: 아씨 아이고 누가 잡으니 마. 아두디 아이코야 뭐.
2: 아 파래 파래 요로 요로. 마땀 짜나 하우나 보내 시고.
4: 아 파니고 잡어.
3: 아두디 마. 아이코야 뭐 욕제 칼게.
1: 잘로 잘로 이비에 마 잘로.
2: 아 이비에 마. 능수한 모두 탱키니네 헤이.
0: 바바 미 베라두 기만악다. 아야 뭐고 할러로 이제 바바.
2: 이판 하이리비시니. 나시기디 딱람다나 락. 파니나 한루부도 숨미다나. 마뚱나 마뚱이 와와이나 강나라가 로레다나 이사스기디야
3: 통갈로운데 장가이시부 거의 무나드라네
2: 하 이망루 파고 락부라네
3: 아 마니네 착다 티치 엄치다 빠이디 에니시다 아이 아이시다 레이엔 하이룬 고이마 거리 이마나 강석부도 아이 뚜미남다 따기 아이 이무장이 고이마 아이
2: 아 헤이 헤이 파라바수 파트라바수 이마크누 파니 가란투란 빵앙앙악가 누구 마마 마나 앙보도 하나 따토 키시 헤이
3: 아이디네야 마헥 오버가 뜰렉다 하오이니
2: 시
3: 손행되는 농아이니 행명과 미생세 마삭시 영행되네
2: 이히 마시기 가른 시디 아또
6: 너우나 까비 장자바 나마악나 까비 구루 이쿠부 이까이 콤나나 쿠람제 제제제제
2: 라디 라디 몽골로유 몽골로유
6: 쾌 칼린 카 타비가노 이네 무슈푸니엠제
3: 크리스나 크리스나 아이야이나 다비야이도 하오레니
6: 마마마 자부 라키코
3: 까나수 라티나 탐발부라네
6: 아이나 코르제이 파이링에 빠따 사키브라 마칸바 할락만드라두다디 징나랍 숨징나랍 시대 헷달락자라바
2: 코이모
6: 딱비
2: 낭나 카람 팔리바 파무 파무 박두다
6: 레바케 산티 오이나 바카비 창자레 이쿠부 하이엥게 카비 사멜란 나막수 소이드네 여그제니 이쿠수 소이드나
2: 사바기 레이테 사바파티 낭이 빠그다 바사이랭부
6: 파제 포인탄나 야위 온톡나 와나 와컬창네 이제이나 막수
3: 낭기도나 카리마당노네
6: 레이랑 코이무 농고 빌라이자 메란 비나 카나마 숭랑기노 하이브네 싱바 농시농온부 사이타자 바사이랭니 앙악부 팡나 파제 이미터 비랑 신타네 이제
3: 아두고 마야마만두다 바토가다 우리 봐
6: 아왕고 마칼기 세령니 아이슈 가비야마니 하이바시 하이앵디 마약 생나 강할라게 팽저리
3: 라하우다바나 파도리자
2: 하이 하이 하이 가비 하이바시디 이브다다 웃가다바 나띠네 힝리버 뿐시 마리엔수 피덤나 파모이바 따바니
6: 아이디 카라 피덤나 파모이제 탐발리 카라 우라우타라위 아이나 카라 산티 밤자바
3: 나고 마람 야나 모 에다나 하이나 이다 고 코이모
6: 호이 이넴부 아이 노마타 콜롬 타자디
3: 카람
6: 미게 디에노 피마 밤나 가리 마사 파울레 미리 보니다 아두이 칼루라디 뿡능아 세 농시제
2: 까샤 데노노세 헤이 샴포트 코이바 헤이라가디 이빠기 로펌마 만낭 우자바 야이네 와가다 바나테다 토랑 도위보
6: 샴포트 코이바디 카야 빵제다 바이사시
3: 아디 사지 팔라가 살로이바라 nga thak bra ma tang di kho nong tane ibong nang
6: chin kang marak tu da sajik phan ma da so shopping shopping swai swai ma tha si ga kya cha na ja da ba
2: e adu di rik so ma le bi ra ge rik so thau ro ibo
6: shahar ki gari kho thau lak thau be bhar le ti mi si mi na kung be khan jale ban gi ban ha ta ni da thang mai ban sabo ban khwa ram ban ban no ra su brat ta di hai na ja da ba
3: adu di hotel la pan du ka la ma tang di pham mu ne nang bo
6: hotel da hotel ba sui kai jai pan du ka na pan ba su ya ra roi khar su lem ne hing jani
2: hey lem ne सारा हिमदी लेम दे देना इबो
3: अदु वरागना इंजन पानारो अदुना फारानी
6: इंजन सुनोंग मदी इन इन दुना पुई मदु मक्षु वागा द्राइना की जरी
2: बा ए दुदी नंगी सिबो हे ट्रैक्टर मले बिउ हाइब्रो
6: ट्रैक्टर सुनोंग मदी टेक तुना ताई
2: यो
6: ननाइना सम उजे बगिनी
3: अदु वरागना इन कॉल तो पोजाई थाजा लोदना नंगबो
6: पोथा बसु इमाई बेमा पोथा फम खंगोइदा
3: इमाई बेमे नाइ सिबो नुवाने दना इकोइ थबाला सिना कदाई दु खुदी थिरु नोमी मसेगे बोचिबो
6: कंदोबा
3: हरे हरे
2: हे करीसा खिनि हे चामतुम छिमबिरो उदा
3: जा थंगिंग बका फौरंग गदरे ने बेरागी का बिसिबो
6: आइबो कोबिब्रा
3: हे 이사 누피나 마품 택바 막 해수르가 낭나 팜자자도는 라이바 헤이 누피 양아가 빵어 로드가 누꼬낭 누피 양아 양옷 바이바 보낭 하이에 먹기 마뽕다 농아이바 방울 꼬낭
6: 한나 먹기 마뽕시다 농아이 한비요 하이에 먹기 마뽕띠 꼬이스럽다 우자로라게
3: 헤이 낭무 태행들이 바라네
6: 자 하이키 보금도
2: 헤이 진짜 헤이 시행을 그리노 그라 하삐 그로 타도 그로네 마마는 뭐
6: 그리고 맘따 시행도 하삐 바따라가디 닝 싱자닝 바마따
2: 까까리
6: 미 어홍어홍기 싹사록띠 에코이 탐발마 탄탄하사
2: 하리 크리스나
6: 오호이마 sabati ma yam pangan kali sari nge kan dadi minute manga mangai manung dene sor amu mukta ni mana holi se sabah hai besima dia khoi thambal yam khida je
0: o khoi mu wai ba chono thungba katta la bo
6: e thambala

0: 거지 홀로 신들 보낸 거.
1: 로 신들에 다 뭐, 로 신들에. 아, 목대가 신도 없자보니. 한다 목디, 앙업앙업하자래. 엉뚱한 신 유다, 엉뚱한 신.
0: 사령무 사도 원낭은 나이보다 뭐 통하면 사람도 만들이 본도. 먹콩 먹콧 닝공 로인 난 토하면.
1: 아들 웃다 뭐, 아이기, 깔뿐하게 샥디디 파글레 있다 뭐.
0: 딜리게 피도 한음도 피로. 퇴행업리세.
1: 이히. 탐바한두는 딸락시다 뭐 까도 없는 사토 그러지 않았다.
0: 허지 보는 것도 빠질 바 하리시고. 어두부 나랑당 신호가 두는 거.
1: 스카다이디 나랑이 뭐 어두부다 뭐. 아이 거기 입구 보 어디서 루이했다 뭐. 마숙해야 돼 튕나 할락 그래. 할락 보라이 봐 헷다 그럼 호락 봐. 스타모 누피기 쇼가 가비 외부가시 파락 아마 짜오는 레이브자 아니다.
0: 가비 외부기 아왕 봐 알았어. 마수 크르디 컨터브 파브
1: 탐바는 뭐 밥답이라디 한닥 말랑무는 펑기바 사이때기만아도 아이는 펑저는 뭐 야이나 따마
0: 사는 따마 와니 온통은 싸크래다
1: 까다 애디 마디 놈의 쭈퍽이 우라우 타라우드는 들레이래 아이는 범웅도 세리양음의 일이니 싹성도 많이 이사싱도 컹라우 컹라우 라우럭 버시디 탐원시도 셋셋 반자니 따마
0: 피부는 누대디 끄름는 우는 그니 세리양이 아직 불라이랜비
1: 우럭 버리양 버리양금 꼭시다 빠실라까다바 세리양도 캉프렉 캉프렉 스와이 스와이 우아클기 공고를 찍망 찍망 골옹기 셀 크락크락 사마시대기 아파범이 딱실럭바금 바이크레이기 가비다 숭안우 탕공금 찡론 마빨라나 팡드레티바 콩굴파
0: 우두목시오 파자크바 세이링이
1: 탐발기야 카가라오 마락다 농주디 야우디 도칸다로 이날라이 하이엥삐게 하이수바키 야로이 마하이도 나티타모 하이엥삐게 시부 바키이라네
0: 야품 토이네 거띠리티 캉드디
1: 오직도 신했다 뭐 피술이 때 탐발 수할럭디 덕보기 라이브니 코모이시 해 탐발
0: 마몰 아무니 난글로 설로네
1: 딜리게 피두기 와네미다 뭐
0: 레이트르디 감독니 뿔로이나 커라 부르시자
1: 담아 신딜레이다 뭐 신
0: 신곡 토마 부르시 아 신기지 아니 훔 좀실로 머리에 빠는 그래 핵생기세
1: 어디 담아 탐발 라드링이시더네 브라브라브 찰러로시 마는 그냥 막 밤에 보러 고 매우 엄청 예쁘고 그러지다.
0: 아, 두부 거리 보는 시역도로 보러.
1: 그냥 뭐 이제 뜸이니 형님이 다 뭐 시행이오래.
0: 맞.
1: 마루 이틀 하고 아리가 따지자남 소니이오래. 막 밤에게 합법분이 간비로드나 담으소.
0: 나 거의 아수 마수르수 파반이네. 레리니나.
1: 까나게 거기 마주노 마주도 좀 모이니 다 뭐 모이데 합법분이미.
0: 어.
1: 실례자래. 진대응부시. 매우 엄시데 로이오람니. 그 다음이오르시 시마주도 오라마니. 산나부터시 담아. 산나부터시.
0: 인콜드기 고비 풀시 아무리 너희 티에키시 우리는 신중기들 가고 있니
1: 시다 틴나버 탐미도 그럼 따라 숨만 떨어지다 숨 토키보다네 다모나 빠아무도 칼라게 했다 북비로 아마도 샷바실라디 다모 살락사니 꽁시
0: 싱하이두나 깨암 부바 아등 아리시로
1: 싱으로디 다모 싱도 야우도 수야
0: 시만아 아무 싱크레시나 루빠야 그이 외비 야브로 스능이 시디 가비 삼일엔 자오게 하이브네 띠드나
1: 다모 삼일엔 자오도 비와도 못 번비로 안 웃게도록이 싱도 보라게시 사실어 이마복기 그몬 피자 버들렘 하고 싱니네 마실람드르디 소이부 소람니네 가시
0: 마폴라니 부분 감고대요
1: 아 마리 부저레 했다 모시 마리 부저레 코리안 아이움다 할 거죠 그렇게 간비오입니다 뭐 어떻게 보내도
0: 세 세세 난기 세링도 까는 거니까
1: 가다 이래다 모시 마디 용 수빠이도 못 빠져라 자네 아이 소롱 띵 저게다 뭐 아 아 담아 야레 나토나니 풀레 자트라 떠러시다
0: 미혼 마타두가
1: 가노 석사망도 거기 섬에는 동이 하이다네다 뭐
0: 아두노 프로폼스시 가디시 탐만 말이 이거
1: 하 다나르트는 똑다래 오 그러지 않았다 뭐
2: 엉뚱아이 고 엉뚱아이 비고
1: 다나르 뿡 띵뷰 다마 다나르 뿡 띵뷰
2: 엉뚱아이 고
1: 젤락 마네네 젤락 마네 다마 다비로노 타원 다비로노 가비기 마이 없다 레빡고 자세 뿌나 망남 티에가 잘해서 다마 레렉 솜다 레렉 솜다 다지 다마
2: 엉뚱아이 고 아이베네 아시 칵나니 동아시디 레빡고 마이 고에가 오해 람비 람자옵시다 그 무사락 사는 게 너무 시디.
3: 아이마, 엄마, 그 이놈 나이 핑핑 나. 나코, 아 그 이놈 봐도 손들 아프라.
2: 어이제, 짜크레 짜크레. 아 그 이 같은 누가 이 밤다기 용비락 봐 쨍쌍 상나 비 매 용도 보라가네 쨍크레. 쨍 봐 독보이 타우당 오이는 나바니. 아이고, 아이고 다 나오나 바로 이들네 시보.
3: 아이 나코 해낭수. 아두 보 람비 람자 시다 까마이는 무너루니.
2: 아이고 반에색 신나수 탐반이다 고 깡클만 웅두다. 상하도 먹이닝 타수 야우키바니 미메요만 웅두다.
3: 나테 남무가 사용 그라이저 토게바. 마 섬도 보유야도.
2: 앙앙 이스쿨데 틸루바니 이제 스카얌 사티바노 바시보. 카얌 깔깡람 사드리바노 바. 마 바나 사이레 망아 아마 바 톡박이다 마 이자싱 자라 헨바다바. 아이 콩쿠체딩 토가니 초록치더니 어 콩가에 깝빠마치디 아이 야
3: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2: ꯏꯇꯩ ꯊꯥꯕꯜꯗꯤ ꯒ꯭ꯌꯥꯟ ꯌꯥꯝ ꯇꯥꯏꯗꯩꯁꯦ ꯑꯩꯈꯣꯏ ꯁꯥꯟꯅꯝꯕꯁꯤꯒꯅꯦ ꯄ꯭ꯔꯃꯥꯟ ꯇꯧꯕ ꯌꯥꯄꯣꯠ ꯅꯠꯇꯦ
3: ꯅꯈꯣꯏꯅ ꯇꯩꯅ ꯍꯦꯟꯅ ꯁꯥꯊꯤꯅ ꯍꯦ ꯊꯝꯕꯥꯟ ꯍꯧꯖꯤꯛ ꯄꯨꯂꯥꯔꯤꯛ ꯑꯃ ꯐꯣꯡꯉꯨꯕꯒꯤ ꯃꯤꯒꯤ ꯁꯦꯟ ꯁꯤꯡꯕ ꯉꯝꯗꯗꯅ ꯌꯨꯝꯒꯤ ꯖꯤꯡꯒ ꯂꯣꯏꯅ ꯐꯥꯎꯔꯒꯅꯦ ꯍꯣꯜꯍꯧꯔꯤꯌꯦ ꯃꯤ ꯅꯠꯇꯦ ꯁꯤꯕꯨ ꯍꯧꯅꯔꯤꯕ꯭ꯔꯥ ꯍꯥꯏꯕ
2: ꯃꯈꯣꯏꯁꯤꯕꯨ ꯀꯌꯥꯝ ꯀꯨꯏꯅ ꯍꯤꯡꯃꯤꯟꯅꯒ ꯈꯤꯒꯗꯒꯦ ꯑꯩꯈꯣꯏ ꯍꯤꯡꯅꯅꯕ ꯆꯦꯜꯍꯧꯔꯁꯤ ꯂꯩꯁꯦ
3: ꯃꯥꯏꯈꯣ ꯊꯝꯕ ꯀꯕꯤꯌꯣꯏꯒꯤ ꯅꯨꯄꯤꯁꯤꯡꯁꯦ ꯏꯍꯧ ꯑꯃ ꯁꯥꯒꯠꯄ ꯇꯉꯥꯏ ꯐꯗ꯭ꯔꯦ ꯑꯏꯕꯁꯤꯡꯒꯤ ꯄꯨꯟꯁꯤꯁꯦ ꯑꯉꯝꯕ ꯊꯧꯁꯤꯟꯅꯅꯦ ꯌꯦꯡꯁꯤꯟꯕꯤꯕ ꯑꯃ ꯆꯪꯉꯤ
4: ꯉꯁꯤꯒꯤ ꯀꯕꯤ ꯁꯝꯃꯦꯂꯟ ꯑꯁꯤ ꯍꯧꯅꯅꯕ ꯃꯌꯥꯝꯗꯒꯤ ꯑꯌꯥꯕ ꯂꯧꯖꯔꯤ
2: ꯃꯌꯦꯛꯇ ꯂꯥꯎꯔꯛꯏꯁꯦ
4: ꯂꯦꯡꯕꯤꯔꯛꯂꯤꯕ ꯄꯨꯝꯅꯃꯛꯄꯨ ꯑꯍꯥꯟꯕꯃꯛꯇꯗ ꯈꯨꯔꯨꯝꯖꯔꯤ ꯉꯁꯤꯒꯤ ꯁꯥꯍꯤꯇ꯭ꯌ ꯁꯚꯥ ꯑꯁꯤꯒꯤ ꯑꯌꯨꯛꯀꯤ ꯁꯦꯁꯟꯗ ꯊꯝꯖꯔꯤꯕꯁꯤ ꯀꯕꯤ ꯁꯝꯃꯦꯂꯟꯅꯤ ꯑꯁꯤꯒꯨꯝꯂꯕ ꯁꯝꯃꯦꯂꯟ ꯑꯁꯤ ꯃꯥꯏꯀꯩ ꯑꯁꯣꯝꯒꯤ ꯁꯛꯅꯥꯏꯔꯕ ꯀꯕꯤ ꯃꯤꯡ ꯑꯣꯏꯅ ꯄꯟꯖꯔꯕꯗ ꯑꯩꯈꯣꯏꯒꯤ ꯑꯣꯖꯥ ꯒꯨꯂꯥꯝ ꯆꯥꯅ ꯁꯚꯥꯄꯇꯤ ꯑꯣꯏꯅ ꯂꯤꯇꯦꯡꯕꯤꯒꯅꯤ ꯑꯣꯖꯥ ꯒꯨꯂꯥꯝ ꯆꯥꯕꯨ ꯂꯦꯡꯁꯤꯟꯕꯤꯔꯛꯅꯕ ꯅꯣꯂꯨꯛꯆꯔꯤ
2: ꯑꯁꯤꯗꯤ ꯑꯩꯈꯣꯏ ꯕꯕꯥꯅꯤꯅꯤ ꯀꯧꯊꯣꯛꯏꯁꯦ
4: ꯍꯧꯖꯤꯛ ꯏꯀꯥꯏ ꯈꯨꯝꯅꯖꯔꯤꯕ ꯁꯚꯥꯄꯇꯤꯅ ꯂꯦꯡꯁꯤꯟꯕꯤꯈꯤꯕꯒ ꯂꯣꯏꯅꯅ ꯁꯚꯥꯄꯇꯤꯅ ꯑꯍꯥꯟꯕ ꯑꯣꯏꯅ ꯁꯩꯔꯦꯡ ꯑꯃ ꯄꯥꯊꯣꯛꯄꯤꯔꯒ ꯉꯁꯤꯒꯤ ꯑꯁꯤꯒꯨꯝꯂꯕ ꯀꯕꯤ ꯁꯝꯃꯦꯂꯟ ꯑꯁꯤ ꯍꯧꯗꯣꯛꯄꯤꯒꯅꯤ ꯂꯣꯏꯅꯅ ꯃꯈꯥ ꯇꯥꯕ ꯊꯧꯔꯝꯁꯨ ꯆꯠꯊꯖꯔꯒꯅꯤ
5: ꯌꯥꯝꯅ ꯇꯦꯜꯂꯤ ꯑꯩꯒꯤ ꯀꯕꯤꯇꯥ ꯑꯁꯤ ꯃꯃꯤꯡꯅ ꯑꯩꯒꯤꯗꯃꯛꯇꯗꯤ ꯄꯥꯖꯔꯛꯀꯦ ꯑꯩꯅ ꯃꯤꯑꯣꯏꯕꯗ ꯄꯤꯕ ꯉꯝꯖꯕ ꯍꯥꯏꯕꯕꯨ ꯋꯥꯍꯩꯅꯤ ꯑꯩꯅ ꯃꯤꯑꯣꯏꯕꯗ ꯄꯤꯕ ꯉꯝꯖꯕ ꯍꯥꯏꯕꯕꯨ ꯋꯥꯍꯩꯅꯤ ꯃꯗꯨ ꯅꯠꯇꯕ ꯑꯃꯇꯪꯒ ꯍꯥꯏꯔꯒꯗꯤ ꯏꯁꯩꯅꯤ ꯃꯗꯨ ꯅꯠꯇꯕ ꯑꯃꯇꯪꯒ ꯍꯥꯏꯔꯒꯗꯤ ꯂꯩꯇ꯭ꯔꯦ ꯉꯥꯏꯔꯣ ꯑꯩꯒꯤ ꯄꯣꯂꯣꯏ ꯑꯣꯏꯅ ꯂꯣꯏꯖꯔꯦ ꯑꯩꯒꯤ ꯁꯩꯔꯦꯡ
4: ꯍꯧꯖꯤꯛ ꯇꯥꯕꯤꯈ꯭ꯔꯦ ꯁꯚꯥꯄꯇꯤ ꯑꯣꯖꯥ ꯒꯨꯂꯥꯝ ꯆꯥꯠꯇꯒꯤ ꯑꯩꯒꯤꯗꯃꯛꯇꯗꯤ ꯍꯥꯏꯕ ꯁꯩꯔꯦꯡ ꯑꯃ ꯃꯊꯪꯁꯤꯗꯤ ꯁꯚꯥꯄꯇꯤꯒꯤ ꯑꯌꯥꯕ ꯂꯧꯖꯔꯒ ꯀꯕꯤ ꯁꯝꯃꯦꯂꯟ ꯑꯁꯤ ꯃꯈꯥ ꯆꯠꯊꯖꯒꯦ ꯉꯁꯤꯒꯤ ꯀꯕꯤ ꯁꯝꯃꯦꯂꯟ ꯑꯁꯤꯗ ꯁꯔꯨꯛ ꯌꯥꯒꯗꯕ ꯀꯕꯤꯁꯤ 20 ꯑꯗꯨꯅ ꯌꯥꯔꯤꯕ ꯃꯈꯩ ꯑꯇꯦꯟꯕ ꯀꯕꯤꯇꯥ ꯄꯥꯝꯖꯩ ꯑꯗꯨꯒ ꯑꯃꯃꯝꯗꯒꯤꯁꯨ ꯍꯦꯟꯕꯤꯒꯅꯨ ꯃꯊꯪꯁꯤꯗꯤ ꯀꯦ ꯄꯤ ꯊꯥꯕꯜꯅ ꯁꯩꯔꯦꯡ ꯄꯥꯊꯣꯛꯀꯅꯤ ꯀꯦ ꯄꯤ ꯊꯥꯕꯜ ꯅꯧꯅ ꯁꯛꯇꯥꯛ ꯎꯗ꯭ꯔꯒꯁꯨ ꯃꯤꯌꯥꯝꯅ ꯍꯦꯟꯅ ꯈꯪꯅꯔꯕ ꯀꯕꯤꯅꯤ ꯍꯧꯖꯤꯛ ꯂꯩꯖꯔꯦ ꯀꯦ ꯄꯤ ꯊꯥꯕꯜ
3: ꯅꯈꯣꯏꯅ ꯇꯩꯅꯤꯅꯦ ꯊꯝꯕꯥꯟ
2: ꯐꯖꯅ ꯃꯥꯜꯂꯤꯁꯦ ꯃꯨꯟꯅ ꯇꯥꯁꯤ
0: ꯑꯩꯒ� ꯁꯩꯔꯦꯡꯒꯤ ꯃꯃꯤꯡ ꯂꯩꯀꯪꯂꯥꯒꯤ ꯊꯔꯣꯗ
2: ꯑꯩꯒꯤ ꯃꯤꯡꯅꯤ
0: ꯄꯥꯖꯔꯛꯀꯦ ꯋꯥꯌꯦꯟ ꯃꯅꯥꯋꯥ ꯀꯥꯏꯔꯛ ꯃꯁꯥꯒꯤ ꯄꯨꯖꯥꯗ ꯉꯥꯎꯗꯨꯅ ꯊꯦꯂꯤ ꯖꯤꯕꯤꯀꯥ ꯁꯥꯊꯦꯛꯇꯤ ꯀꯥꯏꯔꯤ ꯄꯨꯟꯁꯤ ꯄꯨꯡꯂꯣꯟꯗꯤ ꯈꯪꯉꯤ ꯊꯔꯣ ꯐꯖꯕꯤ ꯄꯨꯟꯁꯤ ꯈꯣꯡꯂꯣꯏ ꯆꯥꯟꯅꯕꯤ ꯈꯨꯠꯁꯦꯝ ꯂꯩꯀꯪꯂꯥ ꯑꯁꯤꯗ ꯑꯋꯥ ꯈꯥꯡꯅ ꯁꯥꯠꯂꯤ ꯅꯪ ꯄꯤꯅꯤꯡꯕꯅꯤꯗ ꯁꯠ ꯁꯠ ꯌꯥꯎꯗꯅꯗꯤ ꯀꯔꯝ ꯂꯥꯟꯊꯣꯛꯅꯤꯡꯉꯤ ꯁꯦ ꯁꯦ ꯂꯩꯇꯅꯗꯤ ꯀꯔꯝ ꯂꯣꯏꯖꯔꯦ ꯑꯩꯒꯤ ꯁꯩꯔꯦꯡ
4: ꯃꯊꯪꯁꯤꯗꯤ ꯅꯨꯄꯤ ꯀꯕꯤꯂꯛꯇꯒꯤ ꯑꯃ ꯂꯧꯈꯠꯆꯒꯦ ꯏꯔꯝꯗꯝꯁꯤꯗ ꯁꯣꯠꯊꯅ ꯂꯩꯍꯧꯔꯕ ꯐꯦꯃꯤꯅꯤꯖꯝꯒ� ꯏꯍꯧꯕꯨ ꯃꯥꯡꯖꯤꯜ ꯊꯥꯅ ꯄꯨꯈꯠꯂꯛꯂꯤꯕ ꯑꯩꯕꯤꯅꯤ ꯂꯦꯡꯁꯤꯟꯕꯤꯔꯛꯁꯤ ꯀꯕꯤ ꯊꯥꯔꯤꯛ ꯊꯥ
2: ꯑꯩꯒꯤ ꯁꯩꯔꯦꯡꯒꯤ ꯃꯃꯤꯡ ꯐꯦꯃꯤꯅꯤꯖꯝ ꯏꯃꯥ ꯏꯄꯥ ꯑꯣꯖꯥ ꯒꯨꯔꯨꯅ ꯇꯝꯕꯤꯔꯛꯈꯤ ꯅꯄꯨꯔꯣꯏꯕꯒꯤ ꯌꯥꯊꯪꯗꯤ ꯂꯩꯈꯥ ꯇꯥꯐꯗꯤ ꯑꯗꯨꯕꯨ ꯅꯣꯡꯃꯗꯤ ꯈꯪꯍꯧꯗꯅ ꯍꯥꯏꯔꯛꯈꯤ ꯅꯪꯇ ꯁꯤꯕꯤꯈ꯭ꯔꯣꯕ ꯅꯨꯄꯤ ꯑꯩꯅ ꯃꯔꯝ ꯍꯪꯂꯨꯕꯗ ꯏꯔꯥꯜ ꯑꯃꯠꯇ ꯂꯩꯇꯕꯒꯤꯅꯤ ꯍꯥꯏ ꯅꯤꯁꯥ ꯏꯀꯪ ꯊꯣꯛꯍꯟꯕꯒꯤꯅꯤ ꯍꯥꯏ ꯅꯨꯡꯁꯤ ꯆꯥꯟꯅꯅ ꯍꯤꯃꯤꯟꯅꯕꯁꯤ ꯍꯤꯃꯥꯂꯣꯏ ꯀꯥꯕꯒꯨꯝ ꯋꯥꯏ ꯍꯥꯏ ꯄꯦꯇ꯭ꯔꯣꯜ ꯍꯩꯖꯤꯟꯕꯤꯔꯕ ꯇꯨꯡꯗ ꯃꯥꯏꯈꯦꯠ ꯄꯤꯔꯛꯂꯣ ꯌꯥꯊꯪ ꯇꯧꯔꯛꯂꯤ ꯀꯝꯗꯧꯅꯤ ꯉꯁꯤ ꯏꯄꯨꯔꯣꯏꯕꯒꯤ ꯌꯥꯊꯪ ꯂꯣꯏꯖꯔꯤ
4: ꯍꯟꯗꯛꯀꯤ ꯑꯁꯤꯃꯗꯤ ꯑꯅꯧꯕ ꯀꯕꯤꯅꯤ ꯑꯅꯧꯕ ꯃꯊꯦꯟꯁꯨ ꯃꯔꯛ ꯃꯔꯛꯇ ꯁꯨꯝ ꯊꯦꯠꯆꯒꯦ ꯃꯁꯥꯒꯤ ꯑꯅꯤꯡꯕ ꯋꯥꯈꯟꯕꯨ ꯑꯌꯦꯠꯄ ꯄꯤꯗꯅ ꯃꯅꯤꯡ ꯇꯝꯅ ꯈꯣꯖꯩ ꯊꯥꯔꯤꯕ ꯑꯏꯕꯅꯤ ꯁꯤꯔꯤ ꯈꯣꯏꯃꯨꯁꯤꯡ ꯌꯥꯔꯦ ꯂꯦꯡꯁꯤꯟꯕꯤꯔꯛꯄ ꯈꯔ ꯈꯔ ꯇꯦꯜꯂꯞ ꯇꯧꯕ ꯁꯩꯔꯦꯡ ꯑꯣꯏꯅ ꯄꯥꯝꯖꯩ ꯁꯤꯔꯤ ꯈꯣꯏꯃꯨꯁꯤꯡ
3: ꯈꯣꯏꯃꯨꯅꯤꯅꯦ ꯊꯝꯕꯥꯟ
2: ꯃꯤꯟꯅꯥꯒꯁꯦ ꯏꯆꯣꯡ ꯆꯣꯡꯉꯤꯗꯩꯁꯦ ꯀꯔꯝ ꯊꯣꯛꯂꯕ
1: ꯑꯍꯥꯟꯕ ꯑꯣꯏꯅ ꯐꯪꯖꯕ ꯇꯟꯖꯥꯅꯤ ꯁꯥꯡꯂꯞ ꯇꯧꯕ ꯁꯩꯔꯦꯡ ꯑꯍꯨꯝꯗꯪ ꯈꯨꯗꯣꯜ ꯇꯝꯖꯒꯦ ꯂꯥꯟꯊꯣꯛꯆꯔꯤ ꯑꯩꯒꯤ ꯑꯍꯥꯟꯕ ꯁꯩꯔꯦꯡ ꯆꯥꯛ ꯊꯦꯛꯅꯕ Lairang na sali, koi mu na ngang ngang. Thambal na sali, koi mu na ngang li. Zak thik na ba mali ne thambal koi mu se. Tong janing e koi mu, thot la ba thambal gi lai kada. Ikai jai thambal di, mai tha ba koi mu ni. Andak di koi mu do, mawon mawon mawon. Ayo!
6: Kai no, mai apu no utang abi ko, amu utang abi ko, amu utang tap chabi yo, amu utang tap yo.
7: Kaya mai apu utang ko. Kai ni
2: มาทักทายกันมาสิไอ้ทรมาพังได้อย่างทุนนั้นก็จะให้สลุกิสิมามาดูพรอยนะนั่งแน่เลี้ยงดันอะไรมันทําไมที่เนี่ยอีรังยังไว้ขี้โกไอ้บางยามนูไงฮันเดมีเจนังโกไอ้สุดโตรอยนังสุสิสิทุกขี้โกกระมังยังตัวมันปานูเนี่ยสิโบใส่เรียงมากี่ไก่ดานิสมาไม่ไก่ทําดันตัวอะไรเนี่ยมีไอ้คันนั่นดิฮิไกเอ็นเอาไปสิงห์ทรังเต่ามันไปเฮียชัวร์ลูกคำเดียวในปานละมาดีพักคันนี้ตะโก

0: 봐봐, 바시도 와라닝 악당 탐라시라.
1: 에이, 이빠기당 안다 라쁘디 그도 보여오래 이자사.
2: 나 공송을 구름절이 있고 이다오나 세진 너비람바 너빠이온바 히다쿠 뿡파시 타모이 생나 끝자리 맹앙 뜻다비시
1: 마시디야 이군바 미샘마만의 세진 너비 띵나떼다. 에이, 나랑이 거비 사멜란다 토끼바 토독 어둑이라네 코이모
2: 뜸배야디 타와이시 싸크라다 이구보.
1: 에이 이 수들록도 항상 만능도 준비로로 되나 이비에마.
0: 호이 봐봐
1: 썰로 썰로
0: 룩히게 봐봐가 까리노 가난이 하이도 허도 오다나 이가리라.
1: 헤이 까리에 루블레 이러기에네. 히? 나 토아이도 염나 농아이터 버리네. 또
2: 농아이터 봐 하이바부 토리 빠이러가 흥마빤 톡세로로 버니
1: 요
2: 타벌기 망알도다 뿡능시 숨능시락 숨능시락 이사승시 삐끌리바 탐발나 렐하우가다바도 칼로보다 토리도 락드나는 토끼바이와
1: 에라 누기 부 까리기 노네.
2: 양크로 미함도기 마망다 이마이다 콩나 빤바도 먹더디 로에 로에 이 까비오로 보기 이제 또나 먹로에.
1: 헤이 타라이 두디 능원다나 띠네 난이 세령 두더니네 코이모.
2: 아두부 마이다다나 뜨나 야드수 빤크레이 구보 너 이까이크레
1: 퍼리네 아두디 마카타루라누다나
2: 세령 빠톡보다 마이다 콩나 빤바되기 사이트되기 비다이 로크레 하이브시부 타이리 보와라 이마이시 이 까다이다 묵 탐도리노.
0: 아두부 아이더우르가 파가다 개바
2: 라롱아마 홍더바 야드레 에이 세령길라리가마 타시기만홍더 폭네
1: 이야
2: 사이뜨기만 아무땅 방나나바 구봉나 카라 당긋비와
1: 이 낭나부 사이뜨기만아
2: 비 할라시라 낭 레호키다
1: 나이 코네 마두마부 핵토아바 레디오 카버가가즈다 라우토락라바 한다기 가비 사멜란다 마마이다 콩무나 반키바 가비두 사이뜨기만아 방래 로에레 로에레 로에레 레박시 코이무 로에레 고
2: 와나 사그짜르 뿜시기야사 뿜나먹 뿜시오로가 까나들어 봐
0: 바바 아시부 양하이리브로 바바부 마나기 가미티데 야위네 하이브다이네
1: 야위네 야위네 암두부 감독시기 하 사이타기 마나파바 와샷 와놈 동나라바 에코이 사마자 시부 아두 용네 속신 가라바라네 하 아두 야우 가라바라 하이바 Hey, hey, loan, hey, mama.
3: Kana, kana, no, ne, lag, lisina.
0: I queen, ima.
3: Nung babagi, basima, con, jab, leoki, baduda, kaido, rabano, kandana, ima, su, se, lucky, bani. Hema, kui moa. Nung ya, pumba, di, para, bro.
2: Pumba, di, kitang, hantare, ima, tamoidi, kai, ba, hila.
3: Hema, karido, ba, yar, guinea. E, sina, kari, hida, punone.
1: Ang, ang, singa, pura, bani. Lang, nam, tatak, toro, se, mama. 호직부 코이무시 사이타기 마나 방제기에는 까빈해
3: 예 아두디 꽁깡바디 소이드레드나
2: 응응응 아이수 까비야마디 오이로라바니나
3: 나무 까비네디 까나나 하이리바
2: 아이수 또르바한데 나이톰 밤라가 세령 이제리나
3: 낭나이리 두부 세령아 파이령로
2: 까리노네 타겟 비네바까 나수레이트라바 아시구마마 팜마시리다보 까리기노이나 락리바
1: 까야하디노니시
2: 시다 카라 파가르라 칸누라 라가 이부 까발리시부 까리기노 마얌 장드나 이부 까발리시 까리기노
0: 시여라디 바바수 와클라마타디 칸비우바
1: 헤이 앙하우비 까비부 깝신나라가 오이바 야브로 야우디에 마사시다 까비타기 삭티야마타수
3: 헤이 까나로에 아나 마하주누 타바키 상사라마다 콩다나바 시엠 차오니 코이무낭바
1: 콩방나누네 헤이 코이무
2: 뚜리알기 히차오부 까리나 탈빵암바게 타모이기 셀보증 상나 탈빵암브라 까비 부까리기 오이바 야로에 야로에 하이비리시부 미로라 찌로로
1: 아두디 세세세 깔람세 아무것도 빠이칼루세
2: 아씨 까리노 마나기 칸나발라 아가
1: 용용 뚜뚜 낭란나바 아유키 삭담 지기행라가 세이링 아무때 이로
2: 아씨
1: 나따라가 둠리바 나사기 마이통두다 이행라가 세이랭기 빠링 카르당이로
2: 운동을 루바
1: 나사는 망제랑거다바 분식이 망란두 낭이 뿡닝다 까리마미타보게 이빠행게 까리틸라이
2: 사두디 두디 암루이다 따라이따라이 부와수나뜨나 그라이
3: 나자파오기 눈치바기 이후루할리바 낭나 나시기 사마자시기 까람바 타모이빤바 세이랭 이바 하이도리바 칸바다네 이마마미고 세세 이행우세 루파이옴 베히다쿠시 따통난 톡라바디 깜다우라 이야
0: 이마 시디 얌랑예 보이마
1: 에이 까나데 코이무 낭기 꼭두수 랑나바 아무것도 따통난 톡시 lawi boy kogi tungam te lo sa
2: kadum do no
1: sa sa sa som da
2: lai ko lom da
1: sa som da law ne
2: karo
1: sa sa
2: kari
1: maning da ngari ba popu langon se puthor o e kogi sanjawani si su popu law sa lo hai lo hai ro ro ro ro ro ne ei bera torok nu ko arang binang aduni da na ai khoimu
2: tak pi
1: sa sa sa sida langon pan si lo sa
2: ani
1: karen je lo karen a a a a ho ho Sir, Saja is a pipe, sir.
2: Funny.
1: Song is in a Arani. I do a song is in a titi. Le funny woman, Tamdana. Roar, roar, roar, roar, roar, roar, hey. Hi, do not. Tamna Kanga. Kangeko.
2: I baptize a recubo.
3: Kayo Torishina.
0: Ibuma. Kavi training Tori. Hacked the mill like it is.
2: Langolsi. Paiser.
1: Kalamnikaluibo. Nakujena payu se, nakut wayna sajai si payu. Aduga, ikugi pak labalabuk se, sebang ni kalaga panjane yu se. Hauro hauro hauro hauro.
2: Iku, hey, hey, arar. Jalo ne, jalo. Hey, hey, arar.
1: Adu ni dah. Arar.
2: Hey,
1: hey, helang jenu, helang jenu.
0: Hai dauri berani dauri siapa?
1: Eh, isa sinsu lai dana.
0: Hoi babu.
3: Mozabu kurum zari.
1: Zai.
3: Aku itu amma yung yorure. Merangi togdok tu da waru kini kandunung kan tasa seru.
1: Pare. Masih di ipagi da pun saksa minara dong ni.
3: Mozabu.
1: Koi musei. Ngayak tak koi kisanu. Hei, salu lu udana tamba.
0: Babu, koi no pasu.
2: Tumi leo.
3: Kahino ni he. Isa no wama hai jage taulaka. Nupi yang angi wasi, nama hadu nang aku tambinu dah isasa.
2: Ini kais begitu uneh dah ima. Hairo taro.
0: Eko ini pasu, saya tadi mana ama pangli.
1: Ha, eh kunci gigi sakit tumbi awatu orang mana?
2: Mana yang jabo? Kurang sari.
1: Eh, ipa nungai re.
0: Si dia yau re si ima.
3: Kenapa ini?
0: Ngasih ni kabar ne. Foto su yau re.
1: Yangu mama yangu.
3: Yau re.
0: Ngarang nupi dah angi video pau dosu lak tukar.
1: Isa thabal gila re, pasi. Mana api pematik cai?
0: Zah leh leh bapa.
1: Zah
0: do, ayah lagi tambah. Koi musi, amat aku biru so.
2: Hendak di, koi mugi sulari amat tengdi, kongbi le sejauh zah.
1: Aduh bu, nang na mana panglek pagi, taram na wuk pagi thoram mama, hana pangtoki ni. Madu dah kabi samila nama su, singgani. Koi musu saru ya, singgani.
3: Marangi thok thok do, nixing biru ko.
1: Nixing biru no, kau thok bi kro. Koi mugi dah sahse. Lin tab kum da lu ko ubani, kum kang kum da kabisang ubani. Engasih dagi di mah, tabaki sang sada kong dar eh, hujung mah engasih da hek yorok baga, hairap ko wai sing do un natasi, mado asyeng masari engoi gedam.
3: Adu di, mayam tu mina tarasi ko.
2: Lengsilo, koi mu, ay koi senang unawa lak pane.
1: Isa waramani. La. Mayam ngahak tang pun pamina si sa.
0: Cha lady. Cha pai si khumu.
3: Cha pai yo cha pai yo bo. Cha pai. Ne ha tang bo tha chi se.
0: Isen na cha pi ri ye. Hai ma. Tumi na sum le pi do kari gino. Tharo hai ri ro.
2: Mangan janing dre matam di. Mikuk amat su. Labuk na di se bangoi. Langgol nadi kolomoi, kaurak line kavita, thabak kauba mandiri nung. Yang si mahisa dabra, sintha sering asigi. Yang si mana phang dabra, poinu thana lakpada. Khambiranu koi mubu, koi jerege koi musu, kungkang kungbi kavidi, kangkibana kongai ni.

마기 농식이 이릭 나킥비리 타모야스수 예닝 홀라레 타모이수 후비레가 강신나드 도민레이키노 발레리 아이기 타모이다 난기 농식이 되나

0: 버스는 시터 카레가 파워봐
1: 야니 야니
0: 아니 넌 타락기세
1: 빨리 빨리 시터 타락기
0: 아니 넌 타락기 고아 이야
1: 야, 봐주 없는 새가 이래.
0: 야, 그이노, 낭 집에 좀 내도 봐.
1: 응, 엄마 엄청 가노, 엄마 엄청 잘 가노.
0: 아스, 어 통이 가이 그래다.
1: 에, 많이 엄청 잘 가노.
0: 아스, 많이 엄청 잘 가노. 못 하오로, 아이 쎄리 거.
1: 응, 자비야, 자비, 낭 나타나자. 낭 아이 봐 사던 남자랑 보더니 낭 새가 이래. 또 이쁘지 좀 자. 야, 너무 새가 이래 되지, 이마. 씨발 이거 강리고 낭나 입이 까요 비라 먹이네 아이 낭나 고인이 아니지네 낭 고인이 아니지네 관리 고인이 아니지네 잠깐만 이동 내시대 오자 도로길 내시대 이제 오 도로길 너무 파라 젤로 그런 파도 말해 이자 새가 입어진 게 이삽 살라서 그런 게 너무 파르네.

0: ऐकोइने सेल थोकदबा सरकार की थबक तौदबा सिदा मखोइने खोइबो कया दन थन खलिबा अमरोमदा लमदम सिगे जवसा यैतोम खोंदोंग बयामबना आर्टिस्ट ऐखोइबो मिया मांगदना खुबा खुबीबा अदुगा मदुगी ओनबदना ऐखोइबो करी सुलेतना खनबीबा ऐखोइने पामना चचरीबा सिनपम मसिबो मखोइने हंथना खनबीबा मसिरा लमदम सलेबा ऐगुमलाबी आर्टिस्ट सिंगि मराइबा
1: ยารอยชื่อเหรอชื่อเหรอไอ้นี่บ่ยารอยบ่ายารอยชื่อเหรอไอ้นี่นะมานี่ยาดิบ่มารังงงดูนี่ไอ้นี่กวยตัวก็ชื่อเหรอไอ้บ่มานี่บ่ไกบ่ปีบ่ต้องหาหมอหาหมอมังเทงนะบ่มานี่บ่ไกบ่ปีบ่ต้องสิมามิงกะดิกะรีเนาะเยนิงหุ่นบีกะเฮานะเยนิงหุ่นบีเนี่ยกวยจะเสียวสิกวยตัวชื่อเหรอไอ้นี่มานี่ยาดิบ่เนี่ยมารังงงดูนี่ไอ้นี่อีไกบ่ปีบ่ต้องไอ้นี่มาบ่กวยดิอีไกบ่พะเรดนะกวยจินไอ้นี่กวยจินไอ้นี่เน 밤시 거리긴 오다 얘는 운비가 이게 영내 영내들 다 아이미나 봐 나이제 보이가 잠이는 그놈 아이들이 오이마 그놈 아이엠니 에이마 나 한디 퍼포먼스 옷 벗어 미네 이네 하시다 이제 프로그램 온기야 마데다 소라글럼디 예능 은비네 저거 이사바 이는 손도 탕리야 셀 좀 떠봐 마데다 이나 소라글럼디 예능 은비네 이행행드나 이행행드 탕리야 셀 또 왜 탕 아이 불간이다 이마 라스디 아이게 탕누나 이나 돈지 쇼이게도 왜 와니다 쇼이부 쇼르면 데이 호스피탈 욕두림이부터 우리지 아노 가림 통질러 VIP가 말리네 통질러 이가리 몽시디야 가나 우리죠 이마 가나 눈빠함 굶더리 어노 석탁하는 굶더라 그래다 아이 문트리 이거 싸움을 수고 오래 달라 통지가 Oh, my God, my son, and my son, we show you when he comes. And my son, we are when
2: he comes. You know, you must be what they can be to Zala.
1: I want Lensham, Lensham, or something. You must study, I tell you, take over the canam to late table.
2: Hey, I need you, see, in a matter of a double minute of Ramon in
1: there. I think you must sit under Kangaba, I tell you, take over me, Malay Brian and Kanjaruba. I do good. Oh, Yanni, any more. I tell you, take another shoe. I lay, Lala, Lensham, Lensham, Lensham,
2: Lensham, Lensham, Lensham,
1: Lensham, 이거 뭐 너는 라이징 가이놈 당 엔미션 기라
2: 가이노 엔미션 어때요?
1: 라리에 좀 말리네
2: 아이! 가이긴 엔미션 아비니네
1: 엔미션 가이시디 나서리 담방아 뭐 홀로이 강나라미네 우지 간디
2: 예
1: 어 누아이 제다
2: 가이노
1: 나삭 퍼자리 쿠퍼자가 좀 비라는 말로 놈 사리바 라리는 담 호우드로 보이래 능지야 예 강해 능 트리 카핑 해도 라리 담 호우드로 보이는 거니 엔 강이나 아이 와마 위기 해세 와마이게 가이놈 따가 한 개야 거이 뭐 낭 나나 주방브로
2: 예
1: 아, 나나 다들 보고 오래가지 계속 흘러 놓고
2: 그래
1: 이번이 월요 다시 전화벌수도 아무도 봐 나는 띠껏띠껏나 점점 땀나 강나라 수위 아무도 아무도 봐 老威的, Nakonga, you bung it or any more.
2: Oh,
1: Nata, the world came Kalurunuko. How you money for coming in Nata, the Mam, the Tahan, the Wikimaka, Nakong, the Matum, Yip, no Masam, Yili,
2: Oino,
1: free the Ilor on the Piragan and Chaurunko.
2: Oh,
1: I go, why one again?
2: Curry,
1: I quit the tank, the bigger gun, polishing in Sawa.
2: Curry, no Mushibu.
1: Aduga, say, Zogoy, the bigger was polishing in Sawa. I do hide an easy to it combined and tell me a collective polishing out with an
2: arm.
1: Bishima to a coalition of Sawa for Torga, listening home to Waka Tirga Dum, no Fazanum Tomaya Niko Wakantana.
2: Curry, no, you see. 만담이서 염소원을 잘하네. 그이는 염디수입니다.
1: 좀 해줘 시 염신이 뭐? 제기 염신이 당하면 이제 거의 염은 하이네리.
2: 어이 염수미 미워나 이네.
1: 미주 좀 막히니다 이봉아 이거 좀 막히니. 아 거의 뭐 그놈 당겨 낭이 땀도 시 낭 나사라.
2: 아이샤.
1: 아 누파라 누피라 낭.
2: 낭 초이로 시야.
1: 자 이게 아소래.
2: 예.
3: 하우직 잡이래 소방 릴라. 나이지르크 번 누미드. 릴라 시기 한 번서로. Lila Sanabi Kiba Sangai Artists Association Gilila Kangbu Adam Nutabi Diba Sakaswani Falgi FM Sangai Channelni Hauzi Muktabi Resi Zandra Sangit Ki Kurdolda Texam Gambirne Kongba Basi

나이를 뿡기 뿡탄 것이다. 간번 하루도 뭐 빠이 마 빠이 마 빠이 빠이 달래래가 하루 어둑이 뿡탑두다. 농야에는 사가 걸리래가 간바 마이게 이 말이 람이 영어이다. 싱어 올라이 마이게 이 말이 응아 고부 구름

하나 둔덕이 부도 깜토르빠 소르시나 꾸러기 노돈 택시도 오픈나 와와와 까금 레신 타나 맘버금 꼬리엔 마나 둔두덕이 훈도르 이바 소르니다

0: ꯅꯨꯡꯁꯨ ꯊꯥꯁꯤꯗꯤ ꯏꯃꯨꯡꯗ ꯑꯗꯨꯝ ꯅꯨꯡꯉꯥꯏꯅ ꯂꯩꯕꯤꯌꯨ ꯏꯁꯤꯡ ꯆꯣꯠꯇꯅꯕ 거리 가나 더보다 컨나베 해 카오르더나 한웅탕시다
1: 에이
0: 하루는 유리한테 또
1: 샤샤 아래 이봐 이 오빠 중독부 더러우네 이름 나라 땡 독시 살인가 이시다 이야 이 하우시 하이버 와래 이보니까 부터러 부터러 부터러 부터러 쫓아
2: 아이고 놀냐 한듯이봐 아이 코이 빠부시네네 컨나베 빰부시나 빰부시나 아이디네 딴버나
1: 에이 가리기 컨나베노 하 가리기 컨나베노 이런 나라 시행들 칸나바 하우리버 싱두디네 와칼 칸방 암다방 악단이나 가요 우리
0: 또
1: 또게 하려고 또게 또게
0: 이씨 하이 아싸움바 야 이마
3: 분절
0: 헤이 아또암보 나 콜복 갈겨 우리게 나 빠다 로이니 통라우 에헤 나 시디네 짭짭이 와 아마 안가바 따래 뭐 보호 마망나 마콧 라바 펑라바 마나수 에헤 렁거수 까람바 차이냐
1: 렁거람바
0: 하이 아소바 하이 토라우라우네 너 이거
1: 아이고
2: 또우리
1: 빨리 또우리
2: 신데
0: 코이는 남브라 코이는 남브라 이거 따르더나 하이 토라우라우네 너 이거
2: 시디야로 이거 우리드나 봐봐 아이 짱그러게 봐 호린 따모라가 묵도우라게 아이 짱그게 아이 짱그고 봐봐
1: 아이 코리 아이 코리 아이 이샤니 각야오심 미빵드 미끼 징악다 에이 쟤 이베마 이베마는 와세 아무롬도 속도 흘러가도래 이삼삼나 하이라보다 쟤 남기나빠세 이름나라마 아두심 꼬 아두심 아두더기 탕나바 참제 마주 아둠 마탕 한절하거니 아두 어렵디 진토뻥 없는날라 이바 이싱제 아마는 빵을 센터기에다나 러북라 망가마라이나 짜짜기니네 야무 싸우더라도 강내다나 카지 아이야마나 낭가마나 시에마다 마야마도 마뚱 인자라카니 낭기 수수망도 도망가니더나
0: 마마가 이놈 사가시봉아 사이대기 먹고 너무 사오
1: 강실에 리비에 마실래
0: 가이다 우리 아우산 아이야 또 상살로기게
1: 한우부 딴자래 강실에 리비에 마실래 아 이베마
0: 마마
1: 아 에이 다도 없는 너 이싱 마력시대 이용 이싱 이싱 악등 아이리 이베마
0: 마마
1: 황야
0: 놈사
1: 이베마
0: 까이도 오야오라게 이싱 마력시대 응아 바보기 문화 비람 리브로
1: 아하 이베마 에코이 좋아이세 람 콥친 마야마마나 마기 마기 더 칸바닥이네 이름 나라마 틱차는 렉트리네 아두나 농핵 따보기 이용 람이 마탁대 이싱 젤리시 아두가 마마기 숨어한거듯이 쿠쿠니 요리지
0: 이용이 비매 낭수용대 이용이네 또 아이 각단나 드엔 시험나가 야가다 반났대 하 이용이 비매수 또 아마닝 로움다 이싱세 도펌라 있다 바대기 람비게 이싱가 로이나 통질리바세 오마시세 따다나 하리바 아이는네 람 코친 바대기네 예 람 코친 바대기 아 아두게 아두 낭나라마니 비매
4: 오 아두기 오이래 아두디 마마 인돔사
0: 하오
4: 아이 와퍼맘다 탐자게
1: 아이고
4: 마마수 인돔사수 응다 따비우고
0: 응응응
4: 하우지기 마탐세 마마아이가 얌나 캐나리
0: 까리디 캐나리바
4: 아 아이코이 미오이바나 우멍와멍 박찬나 곡톡도나 마호사기 레이저람바 칼세 얌나 가이할리
0: 오오오오
4: 마시나 농주 농사기 짱 아두가 아잉 아사기 짱다 얌나 가이타레이
0: 하이마
4: 농주 타다 농핵 따다바 아두가 마탐나타네 핵다 농마랑 가인 핵다 따락바
0: 오오오
4: 아두가 우멍 곡톡보나네 농 카직 따바다 두리엘기 돌반 핵다 파토이 이사오 핵다 또이나 토알리
0: 호이네 하우키바 자히 마리 망아시디 강하우드나네 이싱 이사오 또이나 또이나 토레이
4: 아호이
0: 마두기 오이람 따레
4: 마니 마니 인돔사 시구 마마탐시다 와칼타나 바 왓바다기 아이기 아이기 다카나 바나 람비기 나게타 자오나 자오나 레이람바 아데 이람나 라 하이바디 콩바나 징바 보나마가세 하우직 때마다 레이트레드나
0: 쯤이 베마쯤
4: 아두가 아못 아까이 마펌 짜나 탐비다바다기 람비기 마타이다 크라훈도 소록다 크라훈도 마시나 마람 오이라가네 농 카직 땅 핵따바가 람비다 이싱 툼질리바니 둠사 마시나 사톡자 신다수 아와바 구동자다바 야마수낭할리 마시나 코이다 가다이 파오보 소언바기 하이바부네 아 이싱젠 톡방암 하우드나 뚱두나 레호바 이싱싱다 하우지 깐나 산독리바 댕기 군바 라이나기 마힉부바 깡기네 마롬 꼭 펌수 오이리바니 둠사
0: 맵비마 온통은 기절해다 고마이디야
4: 하이리바 깡 마칼라 신돔사 시디 아첸바 이싱다디네 마코이지 마롬 꼭 펌암디
0: 오오오
4: 아두나네 라이카이 시기 미오이싱나 깡 마롬 꼭 펌암다나바 yum yum da amadi lairak khulak tane 이싱 둥 한다 나봐 야리바 마카이 라이나 산도럭다나봐 책신 신돔사 이싱 둥도 나 라이라바디 라이나 산도럭고기 상아세 아속 마티 왕크레
0: 오오오
4: 아두가네 마마 인돔사 아이 코이나네 혹시 부나마 시다기 낙 톡나바기다막다 와칸다미나라 시고돔사
1: 이게 마 아이 단테 따라가 가이다오니 마야암제 와칼 따디네 아이 앙아옥 따이네 하이루부다
4: 좀미 마마 두소 영우 마마 하우지 아이코이나 탱나리바 딩기 레이나 시수 아이코이나 와칼 따드라바디 레이낙나 파나칸 호나자라바수 마시 탱나바 응아모이도리
1: 응아모이
4: 아두인놈사
0: 비엠아
4: 딩기 산독리바 깡마칼라세 마시 얌나 사나수 파이바응암다바 깡마칼니 인놈사 마시 링다나 레이바 이싱다네 마세 얌나 레이갈리 아이코이나 마이쿠 깜톡다나가 호나리바시디 숨나탕기 섹신타랑 마차마카탕라 콧바구만 인놈사 마시나 Kang mapising adu si krabasu tung do na laiba ising da kok salam ba marum sing do adu dinya macha amu olak tu na man amu chiglap laba dinya adu chap adu mana indom cha
0: is onthong na kizari da
4: adu na nga mama indom cha ay koi na iram nala ning ti na seng dok pa adu ga ising tung do na laiba mapam sing kudam o na harabada lai gi gamla gumba adu ga priest maning da yao ba ising gi tapam gumba adu ga kui na sijin na draba ising pul sing asisu ne matam matam gi matungin na yengsin biba changin ni indom cha adu ga ising chao khraba matung da nala sing da tung do na lai hoba ising asi ne kang na yam na pa mi base da tine dengi gi lai na sibu ma ma hoi indom cha hoi ta ki bi da brane
1: bi ma nang ma ma dine laina si ish kijak re kijak re laina si gi matang de radio de law ro pa mayam to taru de gi ne ish phiang khok te yan ne le ba phi ron phuri ka do phuri khaw kang yaw rai ni ying im ne chi ek to rim ne
4: khoi ma ma si ma
1: a ma ma ang de si ne ai khoi ge thang na ba da ana yaw gi ba de gi ne hou ji chu ne gam la de ne ishing tung rai de ne ai di koi ying ying im ne chi ek to rim ne
0: ish ai ne di Maiku kapto adi kang loin sirani haina khaluri sidi lalamedana
4: domta
0: o ising atung badi aina thamban tharamba chaphudu sune ising tungduna lairakpa tha taru muk surabani ne aine ising simbida bache
4: a to to to to aduni adugumaduni yamna chekchinba madarkar oise domta
0: ibema
4: hauji ising chauri bache masi suni kang na yamna pami bache
1: ibema aidi ising thumjil ibe mayam che ubudane ngai hak to potha bung am di ni adune chola su su na ne yo pak che pai ga ne nala sing do ke adune le re mi si ni
4: chum mani ma
1: ma si da wakhal ta da ba lam khop chin na ba da khan ba mayam si ai na ne ngang na ba si ai ja anga ba tai ne
0: is ai di ne ma ma ang da su dingi na ru ba da gi isa se dingi amo khan na ne na ning dra ba ni ibe ma dingi na ba se as ai ne naraga leibado yam haina deba yam na waiba tada
1: nau ne
0: ising tungri se hana amukta sen tho hana ba ne amta khona si tada
1: bema haujik ta da sing tong ning la ba ha counselor ri bema thoi bi nang na matam chan la pa si phagare da
0: bema thoi bi is isa la andra ba deba ko hai hai isa sa Hey, yung pang to amukta puthora uninoy bo. Ima isa tangdana ne, dren amukta simsila wo. Yes. Ima di ne, na koi haujikkan gi dengi ka do, yaam na kizay ko.
4: Namsa.
0: Tada.
1: Hai, be ma.
0: Waro bi ba ya de ko, tada.
1: Hai.
0: Hai, hai, daba, tahoy daba, wa kayaam. Nasan na tada da hai kare. Madugi damakta, tada na san bo.
1: Hey, be ma. Nang na sa na khangjarak pa si. Tada di pele hai.
0: Tada.
1: Adu ni dana. Bia ma, yengu. Magi magi mapa mapa loi na. Nala hanba hong nare ni hai.

0: ꯉꯁꯥꯏꯒꯤ ꯏꯁꯤꯡ ꯃꯌꯥꯝꯗꯣ ꯂꯣꯏꯅ ꯇꯞꯅ ꯇꯞꯅ ꯃꯥꯡꯈ꯭ꯔꯦ ꯃꯤꯅꯪꯕꯣ ꯑꯗꯨꯅꯦ ꯏꯟꯗꯣꯝꯆꯥ ꯏꯔꯝꯅ ꯂꯥꯝꯃꯗꯤ ꯆꯥꯅꯕ ꯂꯩꯔꯕꯗꯤ ꯂꯩꯔꯕꯗꯤ ꯂꯝꯕꯤꯁꯨ ꯊꯨꯝꯖꯤꯜꯂꯔꯣꯏ ꯁꯨꯃꯥꯡꯁꯨ ꯀꯪꯂꯅꯤ ꯑꯗꯨꯒ ꯌꯨ 바보. 이신 가도 랑트릭랑트릭랑이. 아이고 이 시대는 공부한 게 이신 마수가지 무신 무신 무르드나 우드부 똑같지. 만남남 마루올라 만남 티리바. 바보 이름 날라마 틱자나 바자나 레이타바. 람 콥신 나무기 와칼론다 둥기 칸타다나 유음 헥다 사진바. 펜싱 헥다 카진바 시나 이름 날라세. 로인 푼진럭바 빅샬럭바다기 이싱 젠펌 레이타두나 노기 땅수다 로인 빠톡두나 톰리바니네 바봉. 아두기 슈마탁다 빡산나 호저람보 우멍싱 로인 꼭톡바시나 농탁다기 따락바 농싱 파진나바 숲신나바 레이타바다기 이싱싱하세 로인 센터럭두나 찡닝카이바 뚜렌 빠톡바나 찡바가야하세 톡룩리바니. 아두나 코인의 싱싱부 샹나 우팔 와팔 가야 하원두나 탐바 마타우타이 아두가 시부드수 보위 야라로이더바 람부 콥신부기 와컬러라세 타독부 파이네 바봉 마시니 아이네 인터넷다 티브드기 탱나르클리바
1: 아야 두디 바얌 아이 코이기 레이카이기 오이나디 나시다기 람 콥신바치 타독러시고
2: 타독러시
1: 나라마틱 자나 탐마시
2: 탐마시
1: 아모라카이 마팜 자나 사나 탐마시
2: 탐마시
1: 아이게 아이고 타독러시고
2: 타독가다바니
1: 예마 다슈마티
2: 다다
1: 신웅아이트로
2: 이스 다다 세이디기 헤는 웅아이바 레이트레 다다 레이트레
1: 다슈마티
2: 다다
1: 시여우럽디 농나 포딧 푸나 주우럽쇼 이봉니 야레
2: 다슈마이트레
1: 아이 비 마토비
2: 마마
1: 낭마 상주 보트카고
2: 에야
1: 코이네 야리 낭
2: 아야야
3: 마마
1: 아우네
3: 농 헥타버가 람비 소록 수망디 툼러로이 하이바부 마택타 기타락바 농디 아이나 수나테 마마나 수나테 인돔사나 수나테 아두디
1: 라이네 타레드나.

마창도 방제리베 SMS 왕징대기 사만한다 데빗 아메디 잼슨 마릅생 신의 타비력바 SMS니 칸비력리 베시에시 군락범 지벤나 석바 라지안 연코 꿈나 세링보 마탐시에 니 타미나시

한덕 펑제리 베세메사시 우용복덕이 솔산 비샬라마디 사나 머릅생 머릅생에서는 타비력분이 모타미시 칸비력분이 칸비력리바 이세시기 세세글리바 사무라이 랏범 나바센드라 샤르마 이세기 세링바 농마이템 기란 쿠마르 타비르시